나 가만 나 이때도 뭐 기대 아름이래 이런 말이 안나 데려가 또 왔나 기아로 모아 하유에 데리게 파워로 왔나 타고 와야 다음에 파워로 파이들이 기아 말대 만나 기아 말대 왜 히트해 위해 파이 마이라